아륜투 살람테르 지글롱포 베니아 살람테게 텍서시 람 텍테테팜 람테게만 빌테야 탁 게치레낭기 게 람다이선로 람펜헨로 방아판 아닝 게파롱 아닝 게파티 라펜 아닝 게파두 람펜헨로 게테 게테 게비타 게만 람게